0: この放送は NHK ワールド国際放送ラジオ日本です。東京からお送りします。
1: This is NHK World Radio Japan Tokyo。
2: 여기는 NHK World Japan Korean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10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등의 구조의 기원의 수수께끼를 밝혀 인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낸 도쿄 이과대학 명예교수인 소아이 겐소 씨 등이 선정됐습니다. 소아이 씨는 히로시마현 출신의 76세입니다. 1979년에 도쿄대학 대학원 이학연구과의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도쿄 이과대학의 강사와 교수 등을 지냈고 현재는 명예교수입니다. 이번 소아이 씨 등이 수상을 하게 된 것은 오랜 수수께끼로 여겨져 온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등의 구조의 기원의 해명과 그 인공적인 재현 방법의 연구입니다. 아미노산 등은 왼손과 오른손처럼 서로 겹쳐지지 않는 이른바 거울상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연계에서는 그중 한쪽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이유는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아이 씨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수많은 다른 분자를 이용한 실험을 거듭해 한쪽 분자가 자기 증식하는 반응을 찾아내고 인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제조 등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소아이 씨는 프랑스의 파리 사클레 대학의 앙리 카강 명예교수와 공동으로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아이 씨는 업적이 평가돼 2012년에 자수 포장을 받았고 지난해 일본 학사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은 3년 연속으로 개인으로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해 31명째가 되며 화학상에서는 지난해 수상한 기타가와 스스무 씨에 이어 10명째입니다.
1: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도쿄 이과대학 명예교수인 소아이 겐소 씨가 7일 밤 기자회견하고 연구의 의미와 위상을 이번 수상으로 인식해 주셔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발표 후 소아이 씨는 7일 밤 도쿄 이과대학에서 기자회견하고 근처의 슈퍼마켓에 식재료를 사러 나갔다가 전화를 받고 수상 소식을 들었다. 연구의 의미와 위상을 이번 수상으로 인식해 주셔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다른 분자를 이용해 실험을 거듭해온 데 대해서는 당시에는 목표로 하는 반응이 일어날지 여부를 모르는 가운데 연구를 진행했다. 함께 연구해온 학생이 매우 우수해서 하나하나 쌓아올려 도달할 수 있었다고 되돌아봤습니다. 아울러 자연계에서 생명의 기초가 되는 아미노산이 한쪽 분자만 존재하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앞으로의 연구 과제다. 생명의 기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올해 결성 70주년을 맞은 니온 히단교,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는 7일 도쿄 도내에서 기념식을 열고 다나카 테루미 대표위원은 향후 활동에 대해 정부의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핵무기 폐기에 세계적인 운동의 리더가 될 것을 앞으로도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니혼 히단교는 1956년에 결성됐고 2024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7일 열린 결성 70주년 기념식에는 각지의 피폭자 등 약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원폭 희생자를 추도하고 핵무기에 의한 위협이나 세계 각지에서 계속되는 분쟁이 없어지기를 기원하며 참가자 전원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 후 인사에 나선 다나카 대표위원은 원폭이 투하된 지 81년, 히단교가 결성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핵의 위협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한 뒤 피폭자의 호소를 젊은 세대와 핵무기 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해 핵무기 폐기의 세계적인 운동의 리더가 될 것을 앞으로도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다마 미치코 사무국 차장이 앞으로도 새로운 출발, 새로운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해 가고 싶다. 우리가 단결해 핵무기가 없는, 전쟁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 우크라이나 정부가 포로인 북조선 병사를 한국으로 이송한 것을 공개한 데 대해 한국이 반발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7일 한국 측과의 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포로인 북조선 병사 2명을 한국으로 이송한 것을 지난 9월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 포로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한다는 합의에 위반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6일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주재대사의 소환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외무부의 티히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포로 이송에 관해 한국 측이

0: 양국 간에 비공개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양측 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한국 측과의 사이에 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해 문제를 더 이상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1: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중부에 있는 JT, 일본 담배 산업의 해외 자회사 공장을 우크라이나 군용 탄약을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NHK 취재에 대해 직원은 전원 무사하다고 한 뒤 군 관련 생산에 관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7일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각지에 있는 방위 관련 기업과 항만시설 등에 미사일과 무인기로 대규모 공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중부 폴타바주에 있는 JT, 일본 담배 산업의 해외 자회사인 JT 인터내셔널 공장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용 탄약을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JT 인터내셔널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무소는 7일 NHK 취재에 대해 당사는 담배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고 군 관련 생산에 관여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장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고 이번 공격을 받기 전부터 조업을 중단하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상의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답할 수 없지만 직원은 모두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0: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맥주 메이커인 아사히 맥주, 기린 맥주, 삿포로 맥주, 산토리 4개사가 맥주 등의 추락 가격에 관해 가격 인상 폭 등을 정하는 카르텔을 맺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7일 각사의 본사와 관계처를 수색해 강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격 인상 폭등의 조정은 4개사의 과장급 직원들이 별도 뒷모임을 열어 이 자리에서 각사가 일반적으로는 비공개로 추락가격 등을 정한 일람표를 공유하면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새로 밝혀졌습니다. 일람표에는 맥주 외에 발포주나 제3의 맥주 등의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또 회의 내용은 담당자가 그때마다 사내에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사의 경영 간부에게 보고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실태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홍복, 장은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유명한 휴지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2과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닌자의 열렬한 팬인 미국인 마이크는 친구 가이도와 고속버스를 타고 미에현 우에노시에 왔습니다. 역 근처의 한 의상 대여점에서 마이크는 닌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닌자 박물관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0: 그럼 제3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마이크, 似合うね. 格好いい.
3: 嬉しいな. すみません.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4: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4: さあ、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닌자 복장을 한 마이크를 보고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마이크, 似合うね.
0: 마이크, 어울려.
2: かっこいい.
0: 멋지다.
1: 마이크가 답합니다.
3: 嬉しいな.
0: 기쁘네.
1: 그리고 나서 행인에게 묻습니다.
3: すみません.
0: 저기요.
3: 닌자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닌자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1: 행인이 답합니다.
4: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0: 이 길을 곧장 가세요.
4: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0: 박물관은 왼쪽에 있어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3: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3: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감사합니다.
1: 가이토가 마이크에게 말합니다.
2: 자, 이거.
0: 자, 가자.
1: 닌자 박물관은 그리 멀지 않은가 보군요.
0: 우에노시역에서 닌자 박물관까지는 걸어서 10분쯤 걸리는데요. 가까이에는 닌자 복장을 빌려주는 가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마이크, 似合うね. 格好いい.
3: 嬉しいな. すみません.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4: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さあ、 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닌자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3: 닌자 박물관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어떻게 가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닌자 박물관.
0: 닌자 박물관. 그 뒤에
5: 마데는
0: 까지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5: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는 어떻게 가면 돼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목적지인 장소에 조사
5: 마데를
0: 붙이고 그 뒤에
5: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를 연결해서 물으면 목적지까지 가는 법을 묻는 표현이 됩니다.
5: 行ったら는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조건을 나타내는 형태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교토역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관광객이 묻습니다.
6: すみません.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01番のバスに乗ってください.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
1: 저기요.
0: 사람에게 말을 걸 때의 표현이죠.
6: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긴카쿠지 절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5: 긴카쿠지는
0: 긴카쿠지 절인데 목적지입니다.
7: 101번 버스에 乗ってください.
1: 101번 버스를 타세요.
5: 101번은
0: 101번.
5: 버스는
0: 버스.
5: 乗って는 乗る.
0: 타다의 태형입니다.
5: 乗ってください는
0: 타세요 라는 뜻이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う言ったらいいですか? 金閣寺までどう言ったら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金閣寺までどう言ったらいいですか?
0: 그럼 이 밖에도 어떻게 가는지를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호텔에 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도를 가리키면서 물어보세요. 이 호텔은?
5: このホテル입니다.
0: 먼저
5: すみません
0: 이라고 말을 걸고 나서 가는 법을 물어보세요. 자, 해보세요.
8: 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 코너에서는 방향에 관한 표현을 배우겠습니다.
1: 먼저 오른쪽은
5: 미기,
1: 왼쪽은
5: 히다리
1: 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미기, 히다리.
0: 다음에 곧장은
5: まっすぐ입니다.
0: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まっすぐ.
0: 곧장 가세요는
5: 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입니다.
0: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マイク似合うね. かっこいい.
3: 嬉しいな. すみません.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4: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4: さあ、行こう。
9: ミーヤーのトラベルガイド.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마이크와 가이도는 미에현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고속버스에 대해서 전해드리죠.
0: 고속버스는 행선지에 따라서는 현지로 직행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야간 버스를 타면 자고 있는 동안에 이동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죠.
1: 네, 어떤 곳에 갈 수 있어요?
0: 노선이 다양해서 예를 들어 도쿄에서 나고야나 오사카, 교토 등지의 대도시로 가는 편은 물론이고 후지산이나 하코네, 쿠사스 온천 등으로 가는 직행편도 인기가 있죠.
1: 네, 어떻게 예약하나요?
0: 인터넷 등에서 간단하게 예약할 수도 있고요. 좌석을 지정할 수 있는 편도 있죠.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